0: 말했지. 아나 이제 안 오는 거야. 오여오여라. 아나 거꾸로 또 내려 말라. 예쩌나 말할까 바로와라.
1: Good, it's Fano. This is Shay Fu, and you're listening to 95 BFM.